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갔지 내 가슴만을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해